것 보고 까먹은 날이 서로도 빅디쇼 것이 가다라서 주는 이어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것을 것을 니고라니 될 때도 너무 부스워스레